시간이 멈춘 교실이 된 셈이죠. 존 씨는 크게 네 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분노. 지진의 발생 원리와 당시의 지질 변화를 보여주는 과학 전시 공간입니다. 지진 당시의 뉴스 화면, CCTV 영상, 현장 음성이 제한돼 관람객들은 마치 2008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흔적, 희생자와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사진, 구호 물품,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말없이 그날의 고통을 전합니다. 벽면에는 요시 소르를 구했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은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보여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의 길입니다. 이 구역은 문천과 주변 지역이 어떻게 표 속에서 다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 세워진 학교, 병원, 다리, 그리고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장면은 다시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마지막 구역은 룡원의 벽.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천장의 빛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면 그 이름들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그 빛 속에는 누군가의 딸, 아들, 친구, 선생님이 있고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단지 슬픔을 기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재해를 넘어선 희망과 교훈의 공간입니다. 관람의 끝에는 재해 체험관이 마련돼 있어 지진 발생 당시 대피 요령과 구조 절차를 직접 체험해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11일 재해 방지의 날에는 이곳에서 추모식과 함께 생명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념관의 바깥에는 여전히 당시 붕괴된 학교 건물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 하얀 비둘기 조형물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곳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12 문천대지진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평안하여라.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코너에서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수 화천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생 화천우 가수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2013년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대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5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순간 전국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록, 일렉트로니, 오페라, 심지어 시와 연극의 감정선까지 음악에 녹여내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섬세한 감정 연출로 관객을 몰입시키죠.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첫 번째 곡은 바로 제천입니다. 이 곡은 영화 오공전의 주제곡으로 그가 무대 위에 손오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전통적인 중국 경극의 창법, 현대적인데 그리고 고음역대의 폭발적인 무대로 스스로의 한계와 싸우고 세상에 맞서는 령원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손오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의 노래죠. 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진짜 손오공처럼 음악이라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내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입니다. 네 곡은 화천우의 음악 인생 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총 이 곡을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노래는 화려한 편곡 대신 잔잔한 피아노와 효나기 이끌어가는 송시한 발라드로 그동안 강렬한 록 사운드로 익숙했던 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가사는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담담히 던집니다. 이 곡은 발표 직후 국내 SNN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댓글로 그의 노래가 나를 살게 했다고 고백했고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심리 음악 치료 사례로 활용될 만큼 큰 사회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 주석이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0: 중공조항과 공무원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선전교황을 전개할 때 관한 조항선전부와 사법부에 제9차 오기는 전망기획을 전달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리온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0: 김정은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릉운을 참배했습니다.
1: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7월 27일 오전 습금형 국가주석이 요청영해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최근 몇 년 내 중국 브라질 운명 공동체 건설과 두 나라 발전 전략한 조목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양국의 발전과 양국 인민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소중한 안전성을 보유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고 중국 15차 오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브라질도 중요한 국내 정치 의제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양국과 다자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의 량완 태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습금형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문국으로서 양국은 역사의 정의와 문명의 진보편의 국권이 서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 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잡고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협력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단결의 기세를 수호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게 글로벌 남방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국제적 지위와 중요한 영향력을 깊이 중시하며 브라질이 자체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외래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브라질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다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건설하는 양국 운명 공동체는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재분야 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액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브라질과 중국 문화의 재반 행사는 양국의 친선적 민심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인공지능, 에너지 광산 등 분야의 쌍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하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쌍무 협력이 다원화 방향으로 발전하며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개방과 포용의 인공지능 국제 협력과 글로벌 관리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리념을 높이 찬성합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다자간 조류를 긴밀히 하고 유엔의 권유를 수호하며 브릭스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초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할 것입니다.
0: 중공조항과 공무원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선전교황을 전개할 때 관한 조항선전부와 사법부의 제9차 오기는 전망기획을 전했습니다. 계획은 법치선전교황은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으로 습금형 법치 사상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는 것을 선차적 과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법치선전교황법의 관철과 실시를 수단으로 하고 사회주의 법치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버팀목으로 하며 법치선전교황 사업체계의 건전화를 보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선양하며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량환 법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도 간부의 법에 따른 업무 처리 능력 수준과 국민의 법치 자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전 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량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치 선전 교양과 법에 따른 관리, 법치 실천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사회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합니다.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법을 보급하는가는 법률 보급 책임제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법치 선전 교양 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1: 국가 통계국이 7월 27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조 9,479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1.4분기보다 3.2%포인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공업 기업의 리온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연산력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전자업종의 리온이 상반기 동기 대비 96.9%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을 8.5%포인트 견인했습니다. 그중 서버와 관련된 컴퓨터 제조, 컴퓨터 관련 장치 제조업의 리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제조업의 리온도 상반기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동, 알루미늄 등 요새금속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요새금속업종의 리온이 99.4%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4.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0: 1976년 7월 28일 당산에서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100년 공업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당산은 폐허 속에서 일어서 현대화 신흥 도시로 성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화폭을 그렸습니다. 하북강철그룹 당강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체로 연구개발한 스마트 제강 시스템이 강철 생산 과정에 4천여 개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주문을 정밀하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고강도 자동차용 소재, 고급 가전제품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300여 종의 특수강을 생산합니다. 당시 당산에서 강철은 재해 복구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물자이자 도시 경제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8일 만에 강철 생산을 회복하고 철강 산업의 초단위 규모화를 이루기까지 오늘날 당산은 국가급 강철 청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강철 산업을 원자재 중심에서 소재 중심,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해 연안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박했습니다. 지진 후 황무지였던 해안이 이제는 현대화 항구인 당산항으로 일신했습니다. 조비전 항구 구역에서 부두 3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완공 후 항구에는 40만 톤급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전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당산항의 컨테이너 국내외 화물 운송은 전 세계 약 80개 나라와 지역의 262개 항구와 연결되고 에너지, 건축 자재, 대외 무역 화물은 이곳에서 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당산은 현재 정원 도시로 거듭났고 현지 주민들의 복지는 갈수록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당산 도시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복은 한결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로후 주택 단지 1,235곳을 개조하고 성급 아름다운 마을 1,282개를 건설했습니다. 창밖에 푸른 자연이 펼쳐지고 밖으로 나가면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의 창구 도시, 환발의 지역 신흥의 산업화 기지,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당사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습니다. 이곳 용접 로봇 산업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세계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 직접 산업단지가 규모화를 실현해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환한 북경천진 과학기술 성과는 450여 건, 북경천진 기술계약 거래액은 연간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산업이 번창하고 살기 좋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현대화 해안 도시 당산은 현재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치정책개를보고회 제7차 보고회가 7월 2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농업농촌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장준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시종 삼농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농업농촌 발전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이끌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생산량은 1조 4천억 건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한 남편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마을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15차근은 전망 계획 기간 농업 현대화와 농촌 현대화를 일괄 추진해 농업의 효익 증대, 농촌의 활력 제고, 농민 소득 증대를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생산량과 생산 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수입 증대를 일괄 추진하고 농업의 종합적 생산 능력과 질,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상시화 대상 지원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 또는 빈곤 발생을 막는 최저선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천만 프로젝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마을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계획을 갈증 심하게 강농 해농 분농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0: 중국이 신청한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적이 최근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제61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천년 가마불이 오늘날까지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거쳐 그 불씨를 지켜온 무형 문화유산 장인들 덕분입니다. 오늘의 문화중국행에서는 경덕진 가마불꽃은 지금도 청춘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양리에 자리한 서가요 유적은 명나라 말기에 축조된 것으로 경덕진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규모가 큰 장작 가마 유적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살아있는 유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자가 서가요를 찾았을 때 50여 년간 청화백자 그림을 그려온 류국향 씨가 붓을 들고 백태우에 정성스럽게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류국향 씨는 은퇴 후 이곳에 와서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5년째입니다. 지금은 그의 작품에 매료되어 단골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서가요의 가마불이 38년 만에 다시 점화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 활동이 상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작 가마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마지휘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팔순 고개를 넘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 호가왕 씨는 일생을 가마불과 함께 왔으며 지금은 전승인 양성에 더 많은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호가왕 씨에 따르면 이런 전통 공예는 가마 구조가 다르고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제품들도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제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장작 가마가 천연의 온기를 이어가는 동안 경덕진 반대편의 도계천 문화창의 거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계승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년간 경덕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8만여 명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덕진 표류자라고 부릅니다. 경자수작 도자기 브랜드 창시자 진세걸 씨는 경덕진 도자기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 남아 창업하기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세걸 씨는 경덕진에는 도자기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모였고 평소 창작과 생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방에서 모이던 장인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도계천 지구에는 청년 창업자 3만 3천여 명이 정착했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도자기 브랜드 총 4,500여 개를 육성해냈습니다. 경덕진 표류자들이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경덕진은 임대료 감면, 창업 보조금 등 많은 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출신 도자기 예술가 메건 화이트는 저는 경덕진을 사랑합니다. 완벽한 도자기 산업체인과 친절하고 포용적인 현지인 덕분에 본국의 문화와 동방 도자 예술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준 경덕진 도자기 산업 총 생산액은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제품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가 27일 종국 황해 발해 절세 소식지 세계자연유산 경계 조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련용 대련 장산군도의 절세 소식지가 세계자연유산 명부에 오르고 중국 황해 발해 절세 소식지 시리즈 유산은 2024년 이후 재차 확장되었습니다. 련용 반도 동부 황해 북부에 위치한 장산군도의 핵심 지역은 대련시 장해현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련용성 대련시 장해현 자연자원국 려영천 국장은 장해현은 현지 주민들이 세대를 거쳐 뿌리를 내린 해양 토존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 절세 이동 로선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해상 생명선이라고 표했습니다. 려영천 국장에 따르면 195개 섬과 암초 작은 섬으로 구성된 장해현은 독특한 섬 지형과 풍부한 조간대 생태계를 통해 절세에게 충분한 먹이원과 량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계에서 장해현은 황해 발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과정의 중요한 에너지 보충지이자 서식과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종국 황해 발해 절세 서식지 세계유산은 세계 최대의 갯벌 습지에 위치했으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절세 이동 통로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강서송 염성 북부, 남부, 상해 숙명 동탄, 산동성 동룡 황하구, 하북 창주, 남대강, 련용 대련 뱀섬, 로철산, 련용 단동, 암록 강구 등은 앞서 절세 서식지 세계유산에 이미 등재되었습니다. 국가림업 조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 자연공원 관리처 손철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자연유산 15개, 자연문화복합유산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련용대련 장산군도 절세 서식지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황해발해 절세 서식지 시리즈 유산의 완전성을 한층 더 높여줬으며 우리나라 육해 통합 해안 자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가 됩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인터넷 정보 부문이 일부 1인 미디어가 국내외 시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정보 출처를 규범에 따라 표기하자는 행위에 주목하며 최근 감독 처분 강도를 높였습니다. 법령과 약정에 따라 위반 개정 3,704개를 처리하고 출처 표기 오류, 누락 현상이 존재하는 짧은 동영상 4만 8천여 건을 시정하도록 사이트 플랫폼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출처 표기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0: 27일 오후 열대 저기압 노을이 약화되면서 조한기상대가 그 번호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잔여 환류 영향이 지속되면서 광동, 복건, 호북, 하남, 운남 등 일부 지역은 폭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최저선 사상과 극한 사상을 확고히 다지고 조민 대피와 배치, 위험 부담 해소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27일 조항의 재해 구조자금 1억 8천만 원을 긴급 조달해 광동, 복건, 강서, 호남, 련용, 길림 등 6개 성의 홍수 방지, 태풍 대비, 응급 구조와 재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광동성 산미시의 농경지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미시 도시 농업농촌수리국 림량홍 부국장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지역에 대해 먼저 농업기술 인원과 진천 량급 간부를 배치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배수 작업이 끝나면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업기술자들 보내 약재 살포 작업을 지도하게 할 예정입니다. 계절풍 영향으로 광동은 28일부터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도, 매주 등지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홍수 한계 수위를 초과한 저수지에 대해 사전 방류 작업을 통해 공간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순찰 강도를 높여 산사태 등 2차 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성을 높였습니다.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강서성 여러 산간지대의 토양 함수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면서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감조시가 27일 전역에서 대피시킨 인원은 로계로 14,014명이었습니다. 감조시 대여현 길촌진 우원촌에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자 길촌진은 기계와 구조대원을 동원해 장애물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0: 했습니다. 길천진 종합행정지법대 종만훈 대장은 지질재해 발생지, 로호주택 등 위험부담 요소를 조시한 한편 순찰을 통해 각종 위험부담 상황을 적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을의 잔여 영향으로 호남성에서 지속적인 호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침주 사흥시는 전문구조팀 11개와 인력 159명을 중점지역에 배치하고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선박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인수로 2만여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해 고위험부담 구역의 주민 가정을 방문하고 인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자흥시 조문사진 은산촌 당총지부서기 설지강은 마을 전체 인구가 1,309명인데 지질재해 위험구역과 흙집 등에서 생활하는 269명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을의 잔류 영향이 북상하면서 하남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산 산간지역에 위치한 휴현시는 저수지 하천, 지질재해 위험부담구역, 도심배관, 조지대 도로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고 구조대원을 동원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휴현시 여민강 상무부시장은 산홍수 지질재해 관광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방안을 보완해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국가 중점 전력 공정인 연대유해 1000kV 특고압 공정이 7월 27일 전 구간 관통을 실행했습니다. 선로 총 길이가 1197km에 달하는 이 공정은 연대, 청도, 일조, 유방, 림기 등 5개 지역과 시를 경유하며 교동반도 신에너지 송출의 핵심 통로입니다. 관련 공정이 완공되면 산동성 내 친환경 전기 공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강 간선 항구의 화물 몰동량이 19억 7천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중 컨테이너 처리량은 동일 대비 3.9% 증가한 1,421만 8천 표준 상자입니다.
1: 조선중앙통신이 7월 27일 보도한 데 따르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조선 조국 해방전쟁 승리 73주년을 맞아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 이민지원군 렬사릉군을 찾아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이민지원군은 가장 강구하고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시기에 선일로서 조선 이민의 정의로운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조선 이민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문명을 빛내는 중국 요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8자 세계 요산 대회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요적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이 제6집 1호 세계 요산이 되었습니다. 단연간 이어진 신총의 길을 돌이켜보면 자랑스러운 성적표가 서서히 펼쳐집니다. 북경 종촉산, 중국의 리상쪽 도송 질서의 걸자, 바다 인자란 사막, 사산호수군, 소하릉 등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의 세계 요산 보유 총수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태극권, 중국 전통차 제조 기회와 관련 관습, 설날 중국인들이 전통시혜를 경축하는 사회 실천 등 15개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과 명부에 오르면서 그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옛성에서 민속 문화까지 실존한 고속에서 살아있는 기회까지 다양한 형식의 중국 요산

0: 포함해서 중국은 혁신 정도를 창도하고 도개방적인 자세로 세계 문명 전승에 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진 중화문명은 포용성을 견지하면서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명 성과를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위해 지혜와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세계 유산 영역의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수차나 세계 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고 세계 유산 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산위원회 의장국 담임 기간 다국 공동 신청과 공동 고고화, 문물 보관, 인재 양성, 학술 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인류 문명의 공동 교육을 수호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 공동 신청한 실크로드, 장안천산 회랑의 도로망이 세계 유산 목록에 오르고 도낭 연구원과 여러 나라 기구가 공동 추진한 도낭 문물 디지털화 연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낭 문물의 클라우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13개월간 지속된 상해 박물관의 피라미드의 정상, 고대 애굽 문명전이 유치한 국내외 관람객은 연인 수로 277만 명을 넘었고 시 공간을 뛰어넘는 두 고대 문명 간의 깊은 대화를 실현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공동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은 두 넓은 흉금으로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산이 세계로 나아가면서 각국 관광객들이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행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갈수록 더 많은 해외 벗들이 중국을 찾아 세계 유산을 참관하고 신시대 중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덕진에서 국외 관광객들은 몰입식 진흙 반죽을 체험하면서 천년 동안 이어진 도자기 제조의 장인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평요 옛성에서 국외 관광객들은 푸른 벽돌과 회색 기와 사이에 숨은 중국식 미학을 음미하고 북경 고궁 전단 등지에서는 문물 고적 속에서 화합과 공생의 동방 철학을 깨닫고 있습니다. 설날 폭죽 소리에 맞춰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은 함께 출련을 붙이고 만두를 빚으며 새해 맞이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전승과 혁신을 병행하는 중국을 느낍니다. 문명은 교류가 있어 다채롭고 상호 참조가 있어 더 풍부합니다. 경덕진 천년 가마불은 세계 유산을 더욱 빛냅니다. 문화 근맥을 중요시하는 것은 한 민족으로 하여금 더 확고하게 세계를 끌어안게 합니다. 두 넓은 흉금으로 문명의 상호 참조를 추진해야만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문명 백화원으로 하여금 더 다채로운 빛과 생기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명을 빛내는 중국 유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록색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요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느끼는 국제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줄곧 법치 건설을 중시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황은 전면적 의법 치국을 네 가지 전면 전략 포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 이후 주황 전면 의법 치국 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추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위대한 행정에서 습근평 법치 사상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10년 법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전면적 의법치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조화하는 전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습근평 법치 사상의 요지와 정수를 함께 배우고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북경 교통대학 당대 중국 막스주의 연구원 원장 한진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7일 오전 장엄한 인민대회당에서 새로 당선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왼손을 헌법에 얹고 오른 주먹을 들고 전국인대 대표 2,970명을 향해 장엄한 헌법 선서를 했습니다.
2: 我宣誓忠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维护宪法权威，履行法定职责，忠于祖国，忠于人民。 恪尽职守，廉洁奉公，接受人民监督，为建设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1: 이는 세중국 창건 이래 새로 당선된 국가 지도자가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한 선례이자 세중국 사상 국가 주석이 처음 헌법 선서를 진행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법치 건설을 단독으로 한 개 부분을 내와 전문 논술과 전문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대표 대회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의 법치 건설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은 전면적 의법 치국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분과 세 가지 과제를 교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면적 의법 치국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반드시 전면적 의법치국을 실천해야 하는가? 셋째, 전면적 의법치국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우선 전면적 의법치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3: 法治之端义， 全面依法治国就要坚持依法治国、依法执政、依法行政共同推进，坚持法治国家、法治政府、法治社会一体建设。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곁고

0: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료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상해 국제 해운 친환경 연료 지속 가능 발전 대회가 최근 개최된 가운데 상해 길림 료능 등 세 지역이 친환경 연료 운수회랑 공동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길림성 도남에서 생산하고 대련항에서 중개 보관하며 상해항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메탄올 전 산업 사슬이 완전히 개통될 예정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상해 길림 료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북부 메탄올 남부 운송 국가급 친환경 연료 운송회랑을 조성했습니다. 상해 전기는 길림성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도남 친환경 메탄올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운영을 실현하여 전체 친환경 연료 운송회랑의 생산 역량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길림성에서 생산된 친환경 메탄올은 육로를 통해 대련항으로 운송하여 중개 보관 후 전용 케미컬 탱커로 환적됩니다. 이후 동부 연안 항로를 따라 남하하여 료능 항무 그룹의 성숙한 저장 운송 체계를 토대로 집중 창고 보관과 통합 배분을 완성합니다. 이는 북부 친환경 생산 역량과 동남 연안 해운 시장을 잇는 핵심 중개 중추를 구축하여 전 구간 물류의 효율적인 집산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메탄올이 상해항에 도착하면 상해 항무 그룹의 전문화된 항만 작업과 친환경 연료 공급 봉사 체계를 바탕으로 최종 공급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상해시 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처 왕대군 부처장은 동북 지역에서 상해까지 관련 부문이 성 직할시를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친환경 연료 운송회랑의 생산, 운송, 보관, 공급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산업망을 관통시켰다며 이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상해 국제 해운 센터의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 측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간 산업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연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상해의 국제 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해는 친환경 선박 연료 국제 인증 체계 사무센터의 설립과 가동도 이미 추진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이 공동 발표한 상해 국제 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 및 거래센터 건설을 지지할 때 관한 실시 방안에 따르면 상해시는 2030년까지 국제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의 초기 건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중 보세 액화 천연가스 공급 능력은 100만 립방미터급을 돌파하고 메탄올과 바이오 연료 등의 공급 능력은 100만 톤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느끼는 국제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영국 햄프셔의 여름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엔진의 괴눈과 함께 전투기 한 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급격히 상승한 뒤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하늘 끝에 우아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년마다 열리는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곳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최대 항공산업 행사 중 하나인 올해 에어쇼에는 전 세계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시 면적은 50만 평방미터로 표준 축구장 78개에 해당합니다. 완제기 제조 엔진, 소재 공급, 정비 봉사 항공전자, 디지털 시스템, 친환경 항공기술 등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모여 항공산업전 가치자스를 거의 모두 포괄했습니다. 수많은 전시 부스를 아울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점점 더 두드러지는 중국 요소였습니다. 중국 상용 비행기 유한 회사 부스 앞에는 C909, C919 기종과 함께 개발 중인 C929 광동체 여객기 모형이 가지런히 전시됐습니다.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형을 살피며 직원들과 기체 성능, 시장 전략, 미래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항공업계 베테랑이자 상업 고문인 제프 트로아는 중국 직원, 중국 제조 기술 그리고 전체 제조업의 발전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제 중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민항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제조한 비행기는 보잉 737MAX와 에어버스 A320 시리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 자체보다 전체 산업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비행기 제품뿐만 아니라 물류와 항공 정비 산업 체계까지 모두 선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 트로아는 항공 산업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이 산업 자체가 본래부터 글로벌 협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관점은 에어버스 전시 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 대기업인 에어버스는

파른버러에서 가장 넓은 전시 공간 중 하나를 운영하면서 쉴새 없이 전 세계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에어버스 글로벌 수석 부사장이자 중국 민항기 상업 담당 책임자인 왕채는 중국은 이미 에어버스의 세계 최대 단일 국가 시장이 됐다면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 운항 중인 에어버스 비행기는 2,334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중국은 첫 에어버스 기체를 도입했습니다. 왕채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 41년간 에어버스는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라는 발전 리념을 지속해 왔습니다. 천진 A320 시리즈 종합 조립라인, 성도 항공기 전숙 영주기 봉사센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 내 생산 제조, 공사 보장,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완전한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에어버스 글로벌 산업체계의 핵심 구성원이 됐습니다. 왕채는 에어버스는 중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도 기여하면서 중국과 유럽 동맹 산업 협력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그는 장기주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풍파가 거센 상황에서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빈번하게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고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지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완제기 제조, 엔진 항공전자, 복합소재, 정밀 가공 등 수많은 공정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첨단 제조업으로서 그 누구도 단독으로 전체 산업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협력은 이 산업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파른버러 에어쇼에는 약 20개 중국 기업이 참가해 티타늄 스폰지, 티타늄 잉곳 등 항공 금속 소재부터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 등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항공 제조 산업망의 여러 공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항공 분석 가존 스트릭랜드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 항공 산업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이면서 글로벌 항공 산업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글로벌 항공사들은 중국 제조사가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비, 공사, 운영 보장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시범이 끝난 후 인파가 점차 빠져나갔지만 전시관 안의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파른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사람들은 산업망의 탈동 조화가 아닌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위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서 변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이야기 시간에서는 네,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원수 불구 근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네,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인생길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결정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식 현대화에는 개혁개방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개혁개방이 없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내적 요구로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그리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우리는 철저한 개혁개방으로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 간의 상호부응을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개혁개방의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5개 중대 원칙의 하나로 삼은 심각한 의거이자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정에서는 6가지 필연적 요구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괄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또렷이 제시했으며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지니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첫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현 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상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종종 목표를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국정운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보완은 동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근본을 다지고 우세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재반 제도가 더욱 완비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고품질 발전이 중국식 현대화의 선차적 과업이라면 체제 및 기재 개혁의 끊임없는 심화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제시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심각한 변혁을 적극 추진해 옴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끊임없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기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고품질 발전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와 여러 가지 걸림돌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이란 장애와 걸림돌을 효과적으로 혁파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셋째,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민에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서방의 현대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인민 중심을 견제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량완 요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식이 공동 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함에서 우리는 리익 관계의 심층적인 조정과 관련되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했으므로 인민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인민의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부응하는 제도적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식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존엄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복잡한 모순과 문제를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위험과 위기를 안정과 기회로 능란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개혁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적인 개혁으로 각종 위험 변수에 대응하며 완비된 국정운영체계와 강대한 국정운영능력으로 전진도상에서 부딪히는 온갖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끈.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수필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퇴근길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생각하며 천천히 동네 길을 걷고 있었다. 하루의 끝이라 그런지 공기는 약간 차고 마음도 고요했다. 문득 집 쪽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엔 어둡던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불 하나 켜지는 듯 했다. 오랜만에 무엇인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아, 이거다.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을 용접사로 살아왔다. 번쩍이는 불꽃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며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다. 그 손끝에서 튀던 불씨들은 어쩌면 우리 삶을 밝히던 작은 등불이었을지 모른다. 야속한 세월은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무리한 노동 끝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허리와 다리에 남은 후유증으로 지금은 쉬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예전처럼 걷기조차 쉽지 않은 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어쩌면 지금 쓰는 이 글은 세월 속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꺼내 바라보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고마움을 비로소 글이라는 작은 목소리로 전해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왔어? 얼른 손 씻고 나와. 오늘은 또 뭐 마시는 거 하셨어요? 대답이 없다. 대신 구수한 냄새가 나를 반긴다. 오늘도 아버지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뒤로 늘 입맛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밥상 앞에 앉으면 순식간에 많은 양을 비우는데 요즘은 가장 좋아하던 고기조차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꾸준히 차려놓는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살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술만은 꼭 거르지 않는다. 그나마 즐기던 술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살이 찐다. 그만큼 아버지의 웃음을 더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살을 찌울 것이다. 밥 마시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많이 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 아래 양꼬치 집으로 향한다. 마치 루틴처럼 아버지의 주방 해방에 나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에 나가 힘겹게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자리 잡은 이야기까지 아버지 삶이 고스란히 담기는 시간이다. 어릴 적 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였기에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다. 회식을 하고 늦게 돌아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양꼬치를 사오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살짝 깨우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때는 단지 늦게 들어와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이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입맛이 없는 날에도 아버지가 양꼬치 집에서 허기를 채웠을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시간과 마음을 나눈 기억 때문이었음을.
요즘은 쉬는 날이면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시장에 나선다. 운동 삼아 간다고 하지만 정작 장바구니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겨져 있다. 길게 늘어선 몇점 사이로 퍼지는 생선 냄새와 채소 내음, 상인들의 구수한 호객 소리가 아침 공기를 데운다. 그 사이를 느릿하게 걸으며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눈을 반짝인다.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시장 한복판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나란히 끄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사주는 따뜻한 햄버거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밥 주걱 같은 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장바구니 두 개, 봉지 세 개, 그리고 나의 마음 한 켠까지 말이다. 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용접불꽃에 대인 흉터가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하루를 묵묵히 잡아왔다. 이제는 그 손이 용접기 대신 낚싯대를 잡는다. 평생 일 말고는 재미없다고 하던 아버지가 요즘은 낚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 강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좋다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며 말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게 아닐까 싶다.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버텨온 그 손이 이제는 고요한 물 위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다리도 그렇고 이젠 용 아니야. 그 말을 들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곤 했다.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병이 아니라 훈장이에요. 제가 깎지는 못해도 감사패 하나 만들어서 직접 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다. 예전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아버지가 요즘은 조금 여려 보일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전에도 강한 척만 하다가 지금에서야 그 여린 속내를 조금씩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식탁에서 나를 기다리는 모습,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침대 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 동네 정자에 앉아 롱구를 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며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다는 알 수 없다만 그 자리마다 묵묵히 남겨진 고요와 침묵을 통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픈 몸을 감추고 우리에게 짐이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조용한 쓸쓸함이 스며있는 듯하다. 그 모든 모습에 서린 쓸쓸함까지 느끼며 손을 맞잡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시장을 같이 걸으며 아버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아버지 손에 선명한 용접 불꽃이 남긴 상처 자국, 그리고 그 손으로 일궈온 모든 날들이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빛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진다. 아버지가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이어트도 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좋을 것만 같은데 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간만에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담금주가 점점 줄어들겠지. 시장의 상인들은 단골을 하나 잃겠지. 양꼬치 집은 금요일마다 우리 자리를 기억하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알뜰한 손길과 함께한 기억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가워져도 떠난 자리의 허전함을 살며시 덮어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곁에 서서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 든든한 하루를 만들어간다. 어른이 되어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불빛이었다는 것을.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원수 불구근화입니다. 멀원 물수 안일 불 구원할 구 가까울 근 불화로 만들어진 원수 불구근화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 한나라 사람으로 법가 사상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인이 어질고 이로움을 근본으로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유가 사상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린 인물로서 법으로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고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사상을 무조건 비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전쟁이 끊기질 않았고 소수 권신들이 군주의 눈과 귀를 피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한비사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인이만 내세우는 것은 군주의 지위를 낮추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비사는 군주가 강력한 법을 제정해 권위를 되찾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희안을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비사 설림상편에는 한비자의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고사가 실려있습니다. 전국시대 초 중원 일대의 제나라와 진나라는 땅이 넓고 비옥하며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다른 한 나라인 초나라는 장강 회하류역 일대의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수십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강국이었습니다. 초나라는 중원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인근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반면 로나라는 중원 지역에 위치했었지만 주변국들의 침공을 자주 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로나라가 제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나라 왕 목공은 두 아들을 진나라와 초나라에 보내 벼슬을 하게 했습니다. 두 강국과 친교를 맺어놓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나라 대부 리서가 목공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습니다. 왕께서 두 왕자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관리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진나라와 초나라는 모두 강대국이다. 내 두 아들을 그리로 보낸 것은 우리가 위험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게 아니라면 두 왕자를 그곳 멀리까지 보낼 이유가 있겠느냐? 목공의 말에 리서가 대답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강대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하니 더욱 우리 로나라에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두 공자는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와의 우위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내린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리서가 못마땅해진 목공은 대노하며 말했습니다. 어째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군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에 리서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월나라는 물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모두 헤엄에 능합니다. 우리 로나라의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목숨이 다급한 상황에서 월나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로나라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불구근화.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먼 곳에는 바닷물로 이곳의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강하다고는 하나 제나라가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왕사를 보냈다고 해서 멀리는 초나라와 진나라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수 불구근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의외로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조차 글쎄요라는 반응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잠시 두고 생각한 뒤 행복, 가족의 건강 이 두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꼽곤 합니다. 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는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높은 단계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 건강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의 자존감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가치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연동되어 자존감이 변화됩니다. 네, 자존감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함수 분자는 성취, 분모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했느냐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의 계기판 바늘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우리는 목표인 분모보다는 성취를 나타내는 분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나는 더 근사하게 느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네,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취를 통한 자존감 상승이 의외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취했는데도 자존감이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네, 문제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 즉 가치관을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건강과 같은 추상적인 인생 목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측정이 불가능하니 그 값이 무한대나 0인 셈입니다. 부모 값이 무한대나 0이다 보니 네, 아무리 열심히 성취해서 분자 값을 올려놓아도 자존감 계기판의 바늘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무함마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에 수긍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박하고 재미있는 목표도 함께 쉬어보고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드라마 작품의 주제곡 1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듣고는 이 곡은 예, 드라마 사조 영웅전의 주제곡인 철혈단심입니다. 이 곡은 80년대 향한영상음악의 최고 걸작입니다. 전통 오락의 운치와 현대 권현악 편곡이 오래됐으며 선율은 창망하고 공활하여 순식간에 사막 호강의 풍경을 펼쳐냅니다. 예, 남녀 이중창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부드러워서 호걸의 기상과 남녀 간의 다정한 정서가 서로 어우러집니다. 가사는 호강의 다툼, 나라에 대한 책임, 그리움의 정서를 하나로 녹여내며 단순한 남녀 사랑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이 노래 작곡은 동양 고전적 분위기와 대중음악의 강한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80년대에 방송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세대에게 무협 영상 주제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80년대 향한 영상 음악의 높은 창작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수갑을 찬 여행자의 주제곡 타령입니다. 네, 시대적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우리나라 특색의 영화 삽입곡입니다. 서북 민요의 특징을 살린 선율은 아득하고 깊은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혁명가들이 온갖 시련을 딛고 신념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우를 보내고 길을 떠나내라는 가사는 네, 겉으로는 리베를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참고 견디는 책임감과 아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곡 전체는 슬프도 절망적이지 않으며 격정적인 외침 대신 소박하고 잔잔한 선율로 인간사의 정을 전합니다. 간결한 편곡이 목소리의 무게감을 주며 전후간의 리뷰를 가해서 한 세대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간 세월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네, 42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불려내려온 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탑건의 주제곡입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유럽 미국 신시사에서 팝 음악입니다. 네, 공허하게 느껴지는 신시사에서 음색과 서서히 고조되는 선율은 로맨틱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곡은 톰 크루즈가 출연한 공중전과 로맨스 장면에 올리며 푸른 하늘의 전투기, 연인의 이별 장면과 선율이 깊이 결합되었습니다. 네, 가사는 뜨겁지만 잠시 스치는 사랑을 담고 있으며 가창은 깊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자신사이저 편곡은 80년대 서구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음색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고 이 곡은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뒤 청중들에게 서양 현대 영상음악의 매력을 선사했으며 80년대 서구 영화 명곡의 대표작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노래는 바로 영화 선생님의 향기의 주제곡 오제 다스입니다. 네, 부드럽고 느긋한 팝 발라드 스타일로 선율의 흐름이 매끄럽고 따뜻합니다. 네, 곡은 옛 명곡을 매개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세월이 흘러가는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편곡은 간결하며 피아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네, 카렌 카펜터 특유의 낮고 섬세한 목소리가 은은한 그리움의 슬픔을 자아냅니다. 영화는 한 교사가 수십 년간 교육의 길을 지켜온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삼입곡은 세월의 무게를 드러내고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 주석이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0: 중공조항과 공무원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 선전 교황을 전개할 때 관한 조항 선전부와 사법부에 제9차 오기는 전망 기획을 전달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전국 교무

0: 건 105주년이고 종국 15차원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브라질도 중요한 국내 정치 의제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양국과 다자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의 량완 태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습금평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문국으로서 양국은 역사의 정의와 문명의 진보편의 국권이 서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소화하기 위해 더 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잡고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협력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단결의 기세를 수호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해 글로벌 남방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국제적 지위와 중요한 영향력을 깊이 중시하며 브라질이 자체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외래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브라질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건설하는 양국 운명 공동체는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재분야 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액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브라질과 중국 문화의 재반 행사는 양국의 친선적 민심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인공지능, 에너지 광산 등 분야의 쌍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하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쌍무 협력이 다원화 방향으로 발전하며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개방과 포용의 인공지능 국제 협력과 글로벌 관리에 대한 습금평 주석의 리넘을 높이 찬성합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다자간 조류를 긴밀히 하고 유엔의 권위를 소화하며 브릭스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소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초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할 것입니다.
1: 중공총과 국문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선전 교황을 전개할 때 권한 조항선전부와 사법부의 제9차 오기는 전망 계획을 전했습니다. 계획은 법치선전 교황은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으로 습금평 법치 사상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는 것을 선차적 과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법치선전교양법의 관철과 실시를 수단으로 하고 사회주의 법치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버팀목으로 하며 법치선전교양 사업체계의 건전화를 보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선양하며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량환 법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도 간부의 법에 따른 업무 처리 능력 수준과 국민의 법치 자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전 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량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치 선전 교양과 법에 따른 관리, 법치 실천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사회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합니다.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법을 보급하는가는 법률 보급 책임제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법치 선전 교양 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0: 국가통계국이 7월 27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윤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조 9,479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1, 4분기보다 3.2%포인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공업기업의 리윤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연산력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전자업종의 리온이 상반기 동기 대비 96.9%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8.5%포인트 견인했습니다. 그중 서버와 관련된 컴퓨터 제조, 컴퓨터 관련 장치 제조업의 리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제조업의 리온도 상반기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동, 알루미늄 등 요새 금속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0: 요새 금속업종의 리온이 99.4% 성장하고 전체 규모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4.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1976년 7월 28일 당산에서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100년 공업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당산은 폐허 속에서 일어서 현대화 신흥 도시로 성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화폭을 그렸습니다. 하북 강철그룹 당강 회사의 생산 작업장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스마트 제강 시스템이 강철 생산 과정에 4천여 개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주문을 정밀하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고강도 자동차용 소재, 고급 가전제품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300여 종의 특수강을 생산합니다. 당시 당산에서 강철은 재해 복구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물자이자 도시 경제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8일 만에 강철 생산을 회복하고 철강 산업의 초단위 규모화를 이루기까지 오늘날 당산은 국가급 강철 청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강철 산업을 원자재 중심에서 소재 중심,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해 연안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박했습니다. 지진 후 황무지였던 해안이 이제는 현대화 항구인 당산 항구로 일신했습니다. 조비전 항구 구역에서 부두 3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완공 후 항구에는 40만 톤급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전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당산항의 컨테이너 국내외 화물 운송은 전 세계 약 80개 나라와 지역의 262개 항구와 연결되고 에너지, 건축 자재, 대외 무역 화물은 이곳에서 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당산은 현재 정원 도시로 거듭났고 현지 주민들의 복지는 갈수록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당산 도시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북은 한결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로후 주택 단지 1235곳을 개조하고 성급 아름다운 마을 1282개를 건설했습니다. 창밖에 푸른 자연이 펼쳐지고 밖으로 나가면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의 창구 도시, 환발의 지역 신흥의 산업화 기지,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당사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습니다. 이곳 용접 로봇 산업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세계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 직접산업단지가 규모화를 실현해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환한 북경천진 과학기술 성과는 450여 건, 북경천진 기술계약 거래액은 연간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산업이 번창하고 살기 좋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현대화 해안 도시 당산은 현재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책개를 보고회 제7차 보고회가 7월 2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농업농촌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장준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시종 삼농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농업농촌 발전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이끌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생산량은 1조 4천억 건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빈곤 해탈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한 남편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마을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기간 농업 현대화와 농촌 현대화를 일괄 추진해 농업의 효익 증대, 농촌의 활력 제고, 농민 소득 증대를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생산량과 생산 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수입 증대를 일괄 추진하고 농업의 종합적 생산 능력과 질,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상시화 대상 지원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 또는 빈곤 발생을 막는 최저선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전만 프로젝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마을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계획을 갈증 심하게 강농 해농 분농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1: 중국이 신청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이 최근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제61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천년 가마불이 오늘날까지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거쳐 그 불씨를 지켜온 무형 문화유산 장인들 덕분입니다. 오늘의 문화중국행에서는 경덕진 가마불꽃은 지금도 청춘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양리에 자리한 서가요 유적은 명나라 말기에 축조된 것으로 경덕진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규모가 큰 장작 가마 유적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살아있는 유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자가 서가요를 찾았을 때 50여 년간 청화백자 그림을 그려온 류국향 씨가 붓을 들고 백태우에 정성스럽게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류국향 씨는 은퇴 후 이곳에 와서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5년째입니다. 지금은 그의 작품에 매료되어 단골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서가요의 가마불이 38년 만에 다시 점화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 활동이 상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작 가마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마지휘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팔순 고개를 넘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 호가왕 씨는 일생을 가마불과 함께 왔으며 지금은 전승인 양성에 더 많은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호가왕 씨에 따르면 이런 전통 공예는 가마 구조가 다르고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제품들도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제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장작 가마가 천연의 온기를 이어가는 동안 경덕진 반대편의 도계천 문화창의 거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계승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년간 경덕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8만여 명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덕진 표류자라고 부릅니다. 경자수작, 도자기 브랜드 창시자 진세걸 씨는 경덕진 도자기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 남아 창업하기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세걸 씨는 경덕진에는 도자기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모였고 평소 창작과 생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방에서 모이던 장인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도계천 지구에는 청년 창업자 3만 3천여 명이 정착했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도자기 브랜드 총 4,500여 개를 육성해냈습니다. 경덕진 표류자들이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경덕진은 임대료 감면, 창업 보조금 등 많은 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출신 도자기 예술가 메건 화이트는 저는 경덕진을 사랑합니다. 완벽한 도자기 산업체 인구와 친절하고 포용적인 현지인 덕분에 본국의 문화와 동방 도자 예술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준 경덕진 도자기 산업 총 생산액은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제품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자기 도시 생명력은 박물관에 봉인된 표본이 아니라 거리와 골목, 가마와 작업장, 창의적 시장 곳곳에 생생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가 27일 종국 황해 발해 절세 서식지 세계자연유산 경계 조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련용 대련 장산군도의 절세 서식지가 세계자연유산 명부에 오르고 종국 황해 발해 절세 서식지 시리즈 유산은 2024년 이후 재차 확장되었습니다. 련용 반도 동부 황해 북부에 위치한 장산군도의 핵심 지역은 대련시 장해현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련용성 대련시 장해현 자연자원국 려영천 국장은 장해현은 현지 주민들이 세대를 거쳐 뿌리를 내린 해양 토존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 절세 이동 로선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해상 생명선이라고 표했습니다. 려영천 국장에 따르면 195개 섬과 암초, 작은 섬으로 구성된 장해현은 독특한 섬 지형과 풍부한 조간대 생태계를 통해 절세에게 충분한 목요원과 량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계에서 장해현은 광해 발해를 가로질로 이동하는 과정의 중요한 에너지 보충지이자 소식과

0: 본식지이기도 합니다. 종국 황해발의 절세 서식지 세계유산은 세계 최대의 갯벌숲지에 위치했으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절세 이동 통로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강서송 염성 북부, 남부, 상해 숙명 동탄, 산동성 동룡 황하구, 하북 창주, 남대강, 련용 대련 뱀섬, 로철산, 련용 단동, 암록 강구 등은 앞서 절세 서식지 세계유산에 이미 등재되었습니다. 국가림업 조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 자연공원 관리처 손철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자연유산 15개, 자연문화 복합유산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련용대련 장산군도 절세 서식지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황해발의 절세 서식지 시리즈 유산의 완전성을 한층 더 높여줬으며 우리나라 육해 통합 해안 자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가 됩니다.
1: 간추린 공연 뉴스입니다. 인터넷 정보 부문이 일부 1인 미디어가 국내외 시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정보 출처를 규범에 따라 표기하자는 행위에 주목하며 최근 감독 처분 강도를 높였습니다. 법령과 약정에 따라 위반 개정 3,704개를 처리하고 출처 표기 오류, 누락 현상이 존재하는 짧은 동영상 4만 8천여 건을 시정하도록 사이트 플랫폼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출처 표기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0: 27일 오후 열대 저기압 노을이 약화되면서 조한기상대가 그 번호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잔여 환류 영향이 지속되면서 광동, 복건, 호북, 하남, 운남 등 일부 지역은 폭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최저선 사상과 극한 사상을 확고히 다지고 조민 대피와 배치, 위험 부담 해소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27일 조항의 재해구조자금 1억 8천만 원을 긴급 조달해 광동, 복건, 강서, 호남, 련용, 길림 등 6개 성의 홍수 방지, 태풍 대비, 응급구조와 재해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광동성 산미시의 농경지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미시 도시 농업농촌수리국 림량홍 부국장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지역에 대해 먼저 농업기술 인원과 진천 량급 간부를 배치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배수 작업이 끝나면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업기술자를 보내 약재 살포 작업을 지도하게 할 예정입니다. 계절풍 영향으로 광동은 28일부터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도, 매주 등지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홍수 한계 수위를 초과한 저수지에 대해 사전 방류 작업을 통해 공간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순찰 강도를 높여 산사태 등 2차 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성을 높였습니다.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강서성 여러 산간지대의 토양 함수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면서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감조시가 27일 전역에서 대피시킨 인원은 의료계로 14,014명이었습니다. 감조시 대여현 길촌진 우원촌에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자 길촌진은 기계와 구조대원을 동원해 장애물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길촌진 종합행정집법대 종만훈 대장은 지질재해 발생지, 로후주택 등 위험 부담 요소를 조시하는 한편 순찰을 통해 각종 위험 부담 상황을 적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을의 잔여 영향으로 호남성에서 지속적인 호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침주사흥시는 전문구조팀 11개와 인력 159명을 중점 지역에 배치하고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선박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인수로 2만여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해 고위험부담 구역의 주민 가정을 방문하고 인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자흥시 조문사진 은산촌 당총지부석이 설지강은 마을 전체 인구가 1,309명인데 지질재해 위험구역과 흙집 등에서 생활하는 269명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을의 잔류 영향이 북상하면서 하남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산 산간 지역에 위치한 휴현시는 저수지 하천 지질재해 위험 부담 구역,

0: 도심배관, 조지대 도로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고 구조대원을 동원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효현시 여민강 상무부시장은 산홍수 지질재해, 관광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방안을 보완해 홍수기 안전방어선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국가종점전력공정인 연대위해 1000kV 특고압 공정이 7월 27일 전 구간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선로 총 길이가 1197km에 달하는 이 공정은 연대, 청도, 일조, 유방, 림기 등 5개 지역과 시를 경유하며 교동반도 신에너지 송출의 핵심 통로입니다. 관련 공정이 완공되면 산동성 내 친환경 전기 공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0: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강 간선 항구의 화물 몰동량이 19억 7천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중 컨테이너 처리량은 동일 대비 3.9% 증가한 1,421만 8천 표준 상자입니다.
1: 조선중앙통신이 7월 27일 보도한 데 따르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조선 조국 해방전쟁 승리 73주년을 맞아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 이민지원군 렬사릉군을 찾아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이민지원군은 가장 강구하고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시기에 선일로서 조선 이민의 정의로운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조선 이민들은 중국 이민지원군의 영웅적 기여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방송의 강설화 김정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문명을 빛내는 중국 요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8자 세계 요산 대회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요적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이 제6집 1호 세계 요산이 되었습니다. 4년간 이어진 신총의 길을 돌이켜보면 자랑스러운 성적표가 서서히 펼쳐집니다. 북경 종촉산, 중국의 리상쪽 도송 질서의 걸자, 바다 인자란 사막, 사산호수군, 소하릉 등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의 세계 요산 보유 총수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태극관, 중국 전통차 제조 기예와 관련 관습, 설날 중국인들이 전통시혜를 경축하는 사회 실천 등 15개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과 명부에 오르면서 그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성에서 민속 문화까지 실존한 고적에서 살아있는 기예까지 다양한 형식의 중국 요산은 세계 문명의 백화원에서 중국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문명에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와 보호는 세계에서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센터 전문가인 바티요르 함다모프는 글로벌화 물결 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전통을 대가로 삼지 않았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과 자체 문명에 대한 자신감, 혁신에 대한 추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신시대로 이끌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는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중국은 혁신 정도를 창도하고 더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 문명 전승에 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진 중화문명은 포용성을 견지하면서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명 성과를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요산 보호 사업을 위해 지혜와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세계 요산 영역의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수차나 세계 요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고 세계 요산 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요산위원회 의장국 담임 기간 다국 공동 신청과 공동 고고화, 문물 복원, 인재 양성, 학술 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인류 문명의 공동 교육을 수호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 공동 신청한 실크로드, 장안천산 회랑의 도로망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고 도낭 연구원과 여러 나라 기구가 공동 추진한 도낭 문물 디지털화 연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낭 문물의 클라우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13개월간 지속된 상해 박물관의 피라미드의 정상, 고대 애굽 문명전이 유치한 국내외 관람객은 연인수로 277만 명을 넘었고 시 공간을 뛰어넘는 두 고대 문명 간의 깊은 대화를 실현했습니다.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공동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은 두 넓은 흉금으로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요산이 세계로 나아가면서 각국 관광객들이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행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갈수록 더 많은 해외 벗들이 중국을 찾아 세계 요산을 참관하고 신시대 중국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덕진에서 국외 관광객들은 몰입식 진흙 반죽을 체험하면서 천년 동안 이어진 도자기 제조의 장인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평요 옛성에서 국외 관광객들은 푸른 벽돌과 회색 기와 사이에 숨은 중국식 미학을 음미하고 북경 고궁 전단 등지에서는 문물 고적 속에서 화합과 공생의 동방 철학을 깨닫고 있습니다. 설날 폭죽 소리에 맞춰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은 함께 출련을 붙이고 만두를 빚으며 새해 맞이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전승과 혁신을 병행하는 중국을 느낍니다. 문명은 교류가 있어 다채롭고 상호 참조가 있어 더 풍부합니다. 경덕진 천년
가마불은 세계 요산을 더욱 빛냅니다. 문화 근맥을 중요시하는 것은 한 민족으로 하여금 더 확고하게 세계를 끌어안게 합니다. 두 넓은 흉금으로 문명의 상호 참조를 추진해야만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문명 백화원으로 하여금 더 다채로운 빛과 생기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명을 빛내는 중국 요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녹색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료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정 시간에는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느끼는 국제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줄곧 법치 건설을 중시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황은 전면적 의법 치국을 네 가지 전면 전략 포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 이후 주황 전면 의법 치국 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추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위대한 행정에서 습근평 법치 사상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10년 법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전면적 의법 치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조화하는 전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습근평 법치 사상의 요지와 정수를 함께 배우고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북경 교통대학 당대 중국 막스주의 연구원 원장 한진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7일 오전 장엄한 인민대회당에서 새로 당선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왼손을 헌법에 얹고 오른 주먹을 들고 전국인대 대표 2970명을 향해 장엄한 헌법 선서를 했습니다.
2: 我宣誓忠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维护宪法权威，履行法定职责，忠于祖国，忠于人民。 恪尽职守，廉洁奉公，接受人民监督，为建设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1: 이는 세중국 창건 이래 새로 당선된 국가 지도자가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한 선례이자 세중국 사상 국가 주석이 처음 헌법 선서를 진행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법치 건설을 단독으로 한 개 부분을 내와 전문 논술과 전문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대표 대회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의 법치 건설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은 전면적 의법 치국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분

0: 세 가지 과제를 교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면적 의법 지국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반드시 전면적 의법 지국을 실천해야 하는가? 셋째, 전면적 의법 지국을 어떻게 조진해야 하는가? 우선 전면적 의법 지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1: 法治之端义，全面依法治国就是要坚持依法治国、依法执政、依法行政共同推进，坚持法治国家、法治政府、法治社会一体建设。

0: 방금 들으신 것은 2015년 9월 22일 미국 워싱턴주 현지 정부와 미국 우호단체 합동환영위원회에서 간 습근평 주석의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순자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법은 치국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 전고는 오늘날 법치중국 건설에 어떤 새로운 개발을 가져다 줄까요?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료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상해국제해운 친환경 연료 지속 가능 발전 대회가 최근 개최된 가운데 상해 길림 료능 등 세 지역이 친환경 연료 운수회랑 공동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길림성 도남에서 생산하고 대련항에서 중개 보관하며 상해항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메탄올 전 산업사슬이 완전히 개통될 예정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상해 길림 료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북부 메탄올 남부 운송 국가급 친환경 연료 운송

성회랑을 조성했습니다. 상해 전기는 길림성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도남 친환경 메탄올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운영을 실현하여 전체 친환경 연료 운송회랑의 생산 역량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길림성에서 생산된 친환경 메탄올은 육로를 통해 대련항으로 운송하여 중개 보관 후 전용 케미컬 탱커로 환적됩니다. 이후 동부 연안 항로를 따라 남하하여 려능 항무 그룹의 성숙한 저장 운송 체계를 토대로 집중 창고 보관과 통합 배분을 완성합니다. 이는 북부 친환경 생산 역량과 동남 연안 해운 시장을 잇는 핵심 중개 중추를 구축하여 전 구간 물류의 효율적인 집산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메탄올이 상해항에 도착하면 상해 항무 그룹의 전문화된 항만 작업과 친환경 연료 공급 봉사 체계를 바탕으로 최종 공급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상해시 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처 왕대군 부처장은 동북 지역에서 상해까지 관련 부문이 성직할시를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친환경 연료 운송회랑의 생산 운송 보관 공급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산업망을 관통시켰다며 이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상해 국제 해운센터의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측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간 산업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연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상해의 국제 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해는 친환경 선박 연료 국제 인증 체계 사무센터의 설립과 가동도 이미 추진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이 공동 발표한 상해 국제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 및 거래센터 건설을 지지할 때 관한 실시 방안에 따르면 상해시는 2030년까지 국제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의 초기 건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중 보세 액화천연가스 공급 능력은 100만 립방미터급을 돌파하고 메탄올과 바이오 연료 등의 공급 능력은 100만 톤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느끼는 국제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영국 햄프셔의 여름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엔진의 괴눈과 함께 전투기 한 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급격히 상승한 뒤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하늘 끝에 우아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년마다 열리는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곳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최대 항공산업 행사 중 하나인 올해 에어쇼에는 전 세계 1600여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시 면적은 50만 평방미터로 표준 축구장 78개에 해당합니다. 완제기 제조 엔진, 소재 공급, 정비 봉사 항공전자, 디지털 시스템, 친환경 항공기술 등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모여 항공산업전 가치자수를 거의 모두 포괄했습니다. 수많은 전시 부스를 아울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점점 더 두드러지는 중국 요소였습니다. 중국 상용 비행기 유한 회사 부스 앞에는 C909, C919 기종과 함께 개발 중인 C929 광동체 여객기 모형이 가지런히 전시됐습니다.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형을 살피며 직원들과 기체 성능, 시장 전략, 미래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항공업계 베테랑이자 상업 고문인 제프 트로아는 중국 직원, 중국 제조 기술 그리고 전체 제조업의 발전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제 중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민항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제조한 비행기는 보잉 737MAX와 에어버스 A320 시리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 자체보다 전체 산업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비행기 제품뿐만 아니라 물류와 항공 정비 산업 체계까지 모두 선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 트로아는 항공 산업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이 산업 자체가 본래부터 글로벌 협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관점은 에어버스 전시 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 대기업인 에어버스는 파른버러에서 가장 넓은 전시 공간 중 하나를 운영하면서 쉴 새 없이 전 세계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에어버스 글로벌 수석 부사장이자 중국 민항기 상업 담당 책임자인 왕채는 중국은 이미 에어버스의 세계 최대 단일 국가 시장이 됐다면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 운항 중인 에어버스 비행기는 2,334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중국은 첫 에어버스 기체를 도입했습니다. 왕채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 41년간 에어버스는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라는 발전 리념을 지속해 왔습니다. 천진 A320 시리즈 종합 조립 라인, 성도 항공기 전숙 영주기 봉사센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 내 생산 제조, 공사 보장,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완전한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에어버스 글로벌 산업체계의 핵심 구성원이 됐습니다. 왕채는 에어버스는 중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도 기여하면서 중국과 유럽 동맹 산업 협력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그는 장기주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협력은 순경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손을 잡고 전진하는 것이라면서 진정 훌륭한 다리도 화창한 날에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풍파가 거센 상황에서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빈번하게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고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지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완제기 제조, 엔진 항공전자, 복합소재, 정밀 가공 등 수많은 공정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첨단 제조업으로서 그 누구도 단독으로 전체 산업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협력은 이 산업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파른버러 에어쇼에는 약 20개 중국 기업이 참가해 티타늄 스폰지, 티타늄 잉곳 등 항공 금속 소재부터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 등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항공 제조 산업망의 여러 공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항공 분석가존 스트릭랜드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 항공 산업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글로벌 항공사들은 중국 제조사가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비, 공사, 운영 보장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시범이 끝난 후 인파가 점차 빠져나갔지만 전시관 안의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파른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사람들은 산업망의 탈동 조화가 아닌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최근 인터넷에서는 네,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네,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서 변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이야기 시간에서는 네,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원수 불구 근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네,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인생길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결정에서는 종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국식 현대화에는 개혁개방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개혁개방이 없이는 종국식 현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은 종국식 현대화의 내적 욕으로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지 않으면 종국식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그리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우리는 철저한 개혁개방으로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 간의 상호부응을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개혁개방의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5개 중대 원칙의 하나로 삼은 심각한 의거이자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정에서는 6가지 필연적 요구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괄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또렷이 제시했으며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지니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첫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현 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상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정적 목표를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국정운영체계 건설을 추진한 데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보완은 동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근본을 다지고 우세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재반 제도가 더욱 완비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새로운

0: 땅으로 독자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을 갈층 전면 쪽으로 심하는 것은 새로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제시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심각한 변혁을 적극 추진해 옴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끊임없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식이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고품질 발전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체제적 및 기제적 장애와 여러 가지 걸림돌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이러한 장애와 걸림돌을 효과적으로 혁파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셋째,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민에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소방의 현대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인민 중심을 견제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조여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량완 요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식이 공동 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함에서 우리는 리익 관계의 심층적인 조정과 관련되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했으므로 인민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인민의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부응하는 제도적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식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존엄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복잡한 모순과 문제를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위험과 위기를 안정과 기회로 능란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개혁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적인 개혁으로 각종 위험 변수에 대응하며 완비된 국정운영체계와 강대한 국정운영능력으로 전진도상에서 부딪히는 온갖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끈.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수필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퇴근길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생각하며 천천히 동네 길을 걷고 있었다. 하루의 끝이라 그런지 공기는 약간 차고 마음도 고요했다. 문득 집 쪽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엔 어둡던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불 하나 켜지는 듯 했다. 오랜만에 무엇인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아, 이거다.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을 용접사로 살아왔다. 번쩍이는 불꽃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며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다. 그 손끝에서 튀던 불씨들은 어쩌면 우리 삶을 밝히던 작은 등불이었을지 모른다. 야속한 세월은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무리한 노동 끝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허리와 다리에 남은 후유증으로 지금은 쉬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예전처럼 걷기조차 쉽지 않은 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어쩌면 지금 쓰는 이 글은 세월 속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꺼내 바라보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고마움을 비로소 글이라는 작은 목소리로 전해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왔어? 얼른 손 씻고 나와. 오늘은 또 뭐 마시는 거 하셨어요? 대답이 없다. 대신 구수한 냄새가 나를 반긴다. 오늘도 아버지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뒤로 늘 입맛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밥상 앞에 앉으면 순식간에 많은 양을 비우는데 요즘은 가장 좋아하던 고기조차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꾸준히 차려놓는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살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술만은 꼭 거르지 않는다. 그나마 즐기던 술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살이 찐다. 그만큼 아버지의 웃음을 더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살을 찌울 것이다. 밥맛이 없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많이 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 아래 양꼬치 집으로 향한다. 마치 루틴처럼 아버지의 주방 해방의 날을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에 나가 힘겹게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자리 잡은 이야기까지 아버지 삶이 고스란히 담기는 시간이다. 어릴 적 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였기에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다. 회식을 하고 늦게 돌아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양꼬치를 사오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살짝 깨우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때는 단지 늦게 들어와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이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입맛이 없는 날에도 아버지가 양꼬치 집에서 허기를 채웠을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시간과 마음을 나눈 기억 때문이었음을.
요즘은 쉬는 날이면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시장에 나선다. 운동 삼아 간다고 하지만 정작 장바구니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겨져 있다. 길게 늘어선 몇점 사이로 퍼지는 생선 냄새와 채소 내음, 상인들의 구수한 호객 소리가 아침 공기를 데운다. 그 사이를 느릿하게 걸으며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눈을 반짝인다.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시장 한복판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나란히 끄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사주는 따뜻한 햄버거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밥 주걱 같은 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장바구니 두 개, 봉지 세 개, 그리고 나의 마음 한 켠까지 말이다. 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용접불꽃에 대인 흉터가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하루를 묵묵히 잡아왔다. 이제는 그 손이 용접기 대신 낚싯대를 잡는다. 평생 일 말고는 재미없다고 하던 아버지가 요즘은 낚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 강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좋다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며 말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게 아닐까 싶다.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버텨온 그 손이 이제는 고요한 물 위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다리도 그렇고 이젠 영 아니야. 그 말을 들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곤 했다.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병이 아니라 훈장이에요. 제가 깎지는 못해도 감사패 하나 만들어서 직접 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다. 예전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아버지가 요즘은 조금 여려 보일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전에도 강한 척만 하다가 지금에서야 그 여린 속내를 조금씩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식탁에서 나를 기다리는 모습,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침대 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 동네 정자에 앉아 롱구를 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며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다는 알 수 없다만 그 자리마다 묵묵히 남겨진 고요와 침묵을 통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픈 몸을 감추고 우리에게 짐이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조용한 쓸쓸함이 스며있는 듯하다. 그 모든 모습에 서린 쓸쓸함까지 느끼며 손을 맞잡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시장을 같이 걸으며 아버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아버지 손에 선명한 용접 불꽃이 남긴 상처 자국, 그리고 그 손으로 일궈온 모든 날들이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빛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진다. 아버지가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이어트도 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좋을 것만 같은데 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간만에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담금주가 점점 줄어들겠지. 시장의 상인들은 단골을 하나 잃겠지. 양꼬치 집은 금요일마다 우리 자리를 기억하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알뜰한 손길과 함께한 기억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가워져도 떠난 자리의 허전함을 살며시 덮어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곁에 서서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 든든한 하루를 만들어 간다. 어른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불빛이었다는 것을.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전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원수 불구근화입니다. 멀원 물수 안일 불 구원할 구 가까울 근 불화로 만들어진 원수 불구근화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 한나라 사람으로 법가 사상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인이 어질고 이로움을 근본으로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유가 사상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린 인물로서 법으로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고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사상을 무조건 비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전쟁이 끊기질 않았고 소수 권신들이 군주의 눈과 귀를 피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한비자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인이만 내세우는 것은 군주의 지위를 낮추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강력한 법을 제정해 권위를 되찾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희안을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비자 설림상편에는 한비자의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고사가 실려있습니다. 전국시대 초 중원 일대의 제나라와 진나라는 땅이 넓고 비옥하며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다른 한 나라인 초나라는 장강회화류역 일대의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수십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강국이었습니다. 초나라는 중원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인근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반면 로나라는 중원 지역에 위치했었지만 주변국들의 침공을 자주 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로나라가 제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나라 왕 목공은 두 아들을 진나라와 초나라에 보내 벼슬을 하게 했습니다. 두 강국과 친교를 맺어놓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나라 대부 리서가 목공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습니다. 왕께서 두 왕자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관리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진나라와 초나라는 모두 강대국이다. 내 두 아들을 그리로 보낸 것은 우리가 위험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게 아니라면 두 왕자를 그곳 멀리까지 보낼 이유가 있겠느냐? 목공의 말에 리서가 대답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강대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오니 더욱 우리 로나라에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두 공자는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와의 우위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내린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리서가 못마땅해진 목공은 대노하며 말했습니다. 어째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군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에 리서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월나라는 물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모두 헤엄이 능합니다. 우리 로나라의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목숨이 다급한 상황에서 월나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로나라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불구근화.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먼 곳에는 바닷물로 이곳의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강하다고는 하나 제 나라가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왕사를 보냈다고 해서 멀리는 초나라와 진나라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수 불구근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외로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조차 글쎄요라는 반응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잠시 두고 생각한 뒤 행복, 가족의 건강 이 두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꼽곤 합니다. 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는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높은 단계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 건강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삶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의 자존감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가치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연동되어 자존감이 변화됩니다. 네, 자존감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함수 분자는 성취, 분모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했느냐는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의 계기판 바늘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우리는 목표인 분모보다는 성취를 나타내는 분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나는 더 근사하게 느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네,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취를 통한 자존감 상승이 이외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취했는데도 자존감이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네, 문제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 즉 가치관을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건강과 같은 추상적인 인생 목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측정이 불가능하니 그 값이 무한대나 0인 셈입니다. 부모 값이 무한대나 0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성취해서 분자 값을 올려놓아도 자존감 계기판의 바늘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무함마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에 수긍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박하고 재미있는 목표도 함께 쉬어보고요.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드라마 작품의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듣고는 이 곡은 예, 드라마 사조 영웅전의 주제곡인 철혈단심입니다. 이 곡은 80년대 향항영상음악의 최고 걸작입니다. 전통 오락의 운치와 현대 권현악 편곡이 어우러졌으며 선율은 창망하고 공활하여 순식간에 사막 호강의 풍경을 펼쳐냅니다. 예, 남녀 이중창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부드러워서 호걸의 기상과 남녀간의 다정한 성서가 서로 어우러집니다. 가사는 호강의 다툼, 나라에 대한 책임, 그리움의 정서를 하나로 녹여내며 단순한 남녀 사랑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이 노래 작곡은 동양 고전적 분위기와 대중음악의 강한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80년대 방송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세대에게 무협 영상 주제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80년대 향항 영상 음악의 높은 창작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수갑을 찬 여행자의 주제곡 타령입니다. 네, 시대적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우리나라 특색의 영화 삽입곡입니다. 서북 민요의 특징을 살린 선율은 아득하고 깊은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혁명가들이 온갖 시련을 딛고 신념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우를 보내고 길을 떠나내라는 가사는 네, 겉으로는 리베를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참고 견디는 책임감과 아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곡 전체는 슬프도 절망적이지 않으며 격정적인 외침 대신 소박하고 잔잔한 선율로 인간사의 정을 전합니다. 간결한 편곡이 목소리의 무게감을 주며 전후간의 리뷰를 가해서 한 세대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간 세월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네, 42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불려내려온 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탑건의 주제곡입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유럽 미국 신시사에서 팝 음악입니다. 네, 공허하게 느껴지는 신시사에서 음색과 서서히 고조되는 선율은 로맨틱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곡은 톰 크루즈가 출연한 공중전과 로맨스 장면이 어울리며 푸른 하늘의 전투기, 연인의 이별 장면과 선율

전자신 사이저 편곡은 80년대 서구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음색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고 이 곡은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뒤 청중들에게 서양 현대 영상음악의 매력을 선사했으며 80년대 서구 영화 명곡의 대표작입니다.

같습니다. 네, 부드럽고 느긋한 팝 발라드 스타일로 선율의 흐름이 매끄럽고 따뜻합니다. 네, 곡은 옛 명곡을 매개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세월이 흘러가는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편곡은 간결하며 피아노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네, 카렌 카펜터 특유의 낮고 섬세한 목소리가 은은한 그리움의 슬픔을 자아냅니다. 영화는 한 교사가 수십 년간 교육의 길을 지켜온 이야기를 다루는데 네, 이 삽입곡은 세월의 무게를 드러내고 네, 지나간 아름다운 날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80년대 유미 음반 자료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네, 거리 곳곳에서 빠르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격렬한 극적 대립 없는 네, 섬세한 정서적 공감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한 세대가 서양 대중음악을 처음 접하는 네, 인문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0: 100가지 문답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8차 당대일의 이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발전과 안보의 전략적 요구를 파악하며 신시대 강군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영도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이에 대하여 고도로 개괄하고 논술했습니다. 신시대 10년간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을 다음과 같은 세 개 방면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년간의 강군 분투를 거쳐 인민군대는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재구축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군은 당조항, 조항군사위원회와 습주석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고 신시대에서의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단단히 틀어주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훈련과 전시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신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인민군대 역사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철하고 고전 전군 정치사업회의의 정신을 관철하며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 훈련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가 한때 약화되었던 두드러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인민군대가 정치 기강을 회복하고 기풍과 형상을 다시 수립하였으며 정치 생태와 정신 면모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의 조직 형태가 총체적으로 재구축되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적 장애, 구조적 모순, 정책적 문제에 비추어 국방과 군대 개혁을 대대적으로 심화하고 인민군대의 영도 지휘 체제, 현대 군사 역량 체계, 군사 정책 제도를 재구축하여 군사위원회의 총괄하에 전구에서 작전 지휘를 책임지고 군종별로 군대 건설을 책임지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리의 작전 역량을 주체로 하는 군사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 정책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의 진섭 능력과 실전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표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업 중심을 전시 대비와 전투회로 결연히 귀착시키며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힘써 틀어주고 고수준의 전략적 진섭 및 합동 작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방향, 여러 분야에서의 군사투쟁을 통일적으로 강화하고 외부의 군사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진섭을 발휘하고 변방 수호 투쟁, 해상 권리 수호, 반테러 및 안정 유지, 긴급 재해 구조, 감염병 예방 퇴치, 평화 유지 및 항행 호위, 인도주의 구원과 국제적인 군사 협력 등 중대한 임무들을 수행해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진척이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군사 일원의 현대화,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 인원의 현대화,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투를 위한 후방 보장 사업을 적극 건설하며 무기 장비의 현대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자주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민군대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고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전략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근평 강군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착안점을 두고 신시대에 어떠한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하고 강대한 인민군대를 어떻게 건설하는가를 둘러싸고 이론 탐구와 실천, 창조를 깊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마크스주의 군사 이론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최신 성과인 습근평 강군 사상을 창립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이로써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국방과 군대 건설의 각 분야, 각 방면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 강군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습근평 강군 사상은 강대한 진리의 역량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였는 바 이는 인민군대가 군대를 강화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자 신시대에서 강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적인 지침과 행동 강령입니다. 셋째,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은 전군이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잘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은 당이 강대한 인민군대를 영도하여 건설하는 역사적 결정체이며 습주석이 신시대 강국, 강군의 위대한 사업을 이끌면서 개척해낸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지난 10년간의 분투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걷는 확고성과 자각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견지하며 투쟁, 전시 대비, 건설을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 발전을 견지해 2027년에 이르러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도록 확보하고 2035년에 이르러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보다 강한 능력과 보다 확실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한 고송 한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룡과 대파산이 둘러싼 가운데 한수강이 흐르며 형성된 띠 모양의 분지에 자리한 한중은 한강과 가릉강 두 수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요관 륙사와 풍관 문화, 수많은 륙사 문화 유적 그리고 륙대 명인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한중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물산, 강남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한중은 서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한강 중류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중은 과거에는 남정이라 불렸습니다. 전국식의 초나라가 한강 중류에 군을 설치하고 한중이라 이름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6년 류방이 항우로부터 한중왕에 봉해져 남정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한중은 한 왕조의 발상지로 되었습니다. 한중에 도착한 류방은 훗날 동쪽으로 진군하여 초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품고 단을 쌓아 한신을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중이 안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초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류방은 황제 오른 뒤 국호를 한우로 정했습니다. 한중에는 현재도 고한대와 배장단, 음마지, 장랑미를 비롯한 한나라 시기의 많은 요적이 보존되었습니다.

강강루, 겨움당, 경오지, 세심정, 청휘정, 중림각 등이 있습니다. 장량면은 동안 후기 장로가 초한 상글 가운데 한 사람인 장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입니다. 약 14,000평방미터의 넓은 부지에 북방 공전 양식의 건축물과 남방식 정원을 함께 조성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실을 따라 정자와 루가 전각이 조화를 이루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당 입구에는 청색 벽돌로 쌓은 산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 9개의 정원이 이어집니다. 삼청전과 대전, 백석정, 수서루 등 여러 건물이 차례로 배치되어 장관을 이룹니다. 삼국시기 한중은 위나라와 총나라가 치열하게 다투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황충은 정군산에서 하후연을 격파했고 조은은 한 강가에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료비는 스스로 한중왕을 칭했습니다. 제갈량 역시 한중에서 8년 동안 조던하며 북부를 6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는 조위를 징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234년 오장원의 군행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갈량은 유언에 따라 정군산 기슭에 안장됐습니다. 현재도 그곳에는 모후묘와 제갈량을 기리기 위해 세운 모후사가 보존되었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전장이었던 한종에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적인 기적으로 평가받는 포사잔도는 가장 먼저 건설됐고 규모도 가장 크며 사용기간도 가장 긴 잔도입니다. 포사잔도 남쪽에는 성문이라 불리는 인공터널이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 건설된 이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터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 이후에도 성문은 여러 차례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과정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성문 대비 건설되면서 대부분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현재 조성된 성문 수리 풍경구에서는 댐과 포사잔도 그리고 옛 잔도를 본따 새롭게 만든 잔도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도 주변의 바위에는 한나라 이후 료대 관리와 문인들이 남긴 수많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잔도의 개통과 복원에 관한 기록이며 일부는 료행기와 방문 기록문입니다. 서부에 위치한 한종은 강남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웅장함과 강남의 수려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 한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평창의 리뷰를 끝내는 재회를 유론했습니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래된 고리와 개가게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올해 47세인 조경전은 반죽하는 일을 8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가게는 강서송 평양시 상리현에 있으며 그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곳은 오히려 그의 활동이 시작되는 중심점으로 됐습니다. 2019년 어느 여름밤, 그는 우연히 가족 찾기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습니다의 한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수철리 떨어져 살아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본 그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조금이나마 저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가족 찾기 자원봉사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0평방미터도 채 되지 않는 그의 가게 안에는 실종자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가출한 동생을 찾는 사람,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부모, 수십 년째 부모를 찾아 헤매는 사람까지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전단에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호하게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가장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첫 2년 동안 의뢰자들의 절박한 사연 하나하나가 조경전에게 묵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빵 기술은 가족 찾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보며 스스로 방법을 익히고 때로는 선배 자원 봉사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은 묵묵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었고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찾는 의뢰가 들어오면 작은 단체 대화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투리나 좀 흉터 같은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호남송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호남송 자원봉사자나 경찰관을 초청해 함께 분석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갑니다. 가족을 찾는 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직접 걷고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란 단순히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이라도 직접 찾아 나서는 행동입니다. 조경전은 찾으러 가는 곳이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실종 가족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직접 가면 적어도 가능성은 생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가족 찾기 활동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공식 인증을 받은 실종자 찾기 지원관으로 되었습니다. 원래 유아용품을 판매하려던 계정 이름도 소미주가 가족을 찾아드립니다로 바꾸었으며 그 이름을 새긴 야구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습니다. 길에서 그 모자를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데 돈을 받습니까? 조경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들여 활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흔이 넘은 나이에 영상, 화면 조난, 자막 삽입 등 편집 기술까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잡하고 단순하지만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인물은 반드시 눈에 띄어야 하고 글자는 최대한 간결해야 하며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는 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만든 화려하지만 투박한 실종자 영상 대부분이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리자 조금씩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그는 첫 번째 성공을 거뒀습니다. 호준호는 30여 년 만에 친정을 찾았습니다. 당시 전국 9개 성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의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전은 그녀의 사투리가
자신의 고향 근처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일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비결은 반복이었습니다. 호준호의 영상을 수없이 다시 보고 계속해서 올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옛 요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호준호는 병상에 있는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 귀주송으로 갔다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고 표준어도 할 줄 몰랐던 그녀는 기차를 잘못 타 하남송에서 내리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문이 대신 가족을 찾기를 이어받으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명인 호준호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쓰고 세상을 떠났으며 두 오빠는 수십 년 만에 막내 여동생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조경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저도 상봉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이요. 60대가 된 그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나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내 집은 어디일까를 생각했던 것이고 가족들은 우리 막내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한 번의 상봉은 또 다른 출발의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인 오영홍에게는 2002년 실종된 총각 언어장애인 이모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조경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조경전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경찰서에서 DNA를 채취하도록 권했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직접 운전하여 찾아가 어머니의 DNA까지 채취하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들조차 희망을 잃어갈 무렵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마침내 그 이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찾기 봉사는 그의 생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이후 세 곳의 분유 판매점 가운데 두 곳을 정리했고 계획하게 운영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실종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그는 일을 멈추고 먼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아내와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가게를 정리할 때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가족과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족 찾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조경전 같은 자원봉사자가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300여 가정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달려간 험한 길과 낯선 말 하나하나는 모두 다음 재회의 밑거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2008년 5월 12일 사천성 문천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조난자가 많았고 수많은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일어섰습니다. 군인,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들이 서로를 구하며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애의 기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은 바로 그날의 기억과 회복의 여정을 담은 공간입니다. 기념관은 지진의 진앙지였던 문천현에 위치했으며 2011년 5월 12일 지진 발생 3주기를 맞아 공식 개관했습니다. 총 면적은 약 5만 평방미터, 전시 건물은 지진 당시 무너진 학교의 옛터에 씌워졌습니다. 그 자체로 기억의 장소이자 시간이 멈춘 교실이 된 셈이죠. 전시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분노, 지진의 발생 원리와 당시의 지질 변화를 보여주는 과학 전시 공간입니다. 지진 당시의 뉴스 화면, CCTV 영상, 현장 음성이 제한돼 관람객들은 마치 2008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흔적, 희생자와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사진, 구호 물품,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말없이 그날의 고통을 전합니다. 벽면에는 이웃이 서로를 구했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은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보여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의 길입니다. 이 구역은 문천과 주변 지역이 어떻게 표 속에서 다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 세워진 학교, 병원, 다리, 그리고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곳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12 문천대지진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평안하여라.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코너에서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수 화천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생 화천우 가수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2013년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대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5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순간 전국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록, 일렉트로니, 오페라, 심지어 시와 연극의 감정선까지 음악에 녹여내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섬시한 감정 연출로 관객을 몰입시키죠.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첫 번째 곡은 바로 제촌입니다. 이 곡은 영화 오공전의 주제곡으로 그가 무대 위에 손오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전통적인 중국 경극의 창법, 현대적인데 그리고 고음격대의 폭발적인 무대로 스스로의 한계와 싸우고 세상에 맞서는 령원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손오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의 노래죠. 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진짜 손오공처럼 음악이라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내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입니다. 네 곡은 화천우의 음악 인생 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좀 이 곡을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노래는 화려한 편곡 대신 잔잔한 피아노와 현악이 이끌어가는 섬세한 발라드로 그동안 강렬한 록 사운드로 익숙했던 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가사는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담담히 던집니다. 이 곡은 발표 직후 국내 SNN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댓글로 그의 노래가 나를 살게 했다고 고백했고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심리 음악 치료 사례로 활용될 만큼 큰 사회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올라 신은 당에 이래발 해불건 하들 바라군 해태 울게 댓 아름은 담에 멀리게 살아 해불건 하든 해라 찍은 음은 울게 댓 애운이 유가를 흘른데 희 쉐숭보 일제나 치들치네 사리 일제나 사리 일제나 신담네 이래발 해불건 사리 일제나 바른 해드 억트리게들 해불건 하두르 하나 디렛근 드근 억트리게들 턱대직진 디드라이신 지네 아르분 담네 이래발 레그들 하슴 벼가 주는 문 억트리게들 토그르그여

성과 소재가 하야 투신내란 원티지 대군에 함을 닦다 두실라 가르터를 희자른데 실어조시기 호라지 아한우자 세송버친 이나두르제 대군에 부여 자, 은닉 오른나라가 아자간 온돌제 어떡비엔 여우의 홀격이 알만친 으악! 에치길 무서워야 홀레월드